그런 나 상태가 그냥 가리고 치가 키 키는 인생 관리지 크게 지나지 거기부터 그제 대상이 이라 키진다 소다는 그게 어느 그지 뭐라 데자 일리거든 저기 이치거든 저바 투다지 저바 투고 뭐지 그게 거기부터 그거 상태지가 그 근데 어느 사이지 그 니지 얘기 듣고 마주 홈스 그게 들어래 이때 근데 그 정도 이제 됐다고 지금 근데라 이때 수준 좀 없이